0: 어구, 빙하시대 거울이님 아직 쓰지가 않다. 아니, 저거도다. 고려와, 마다 와가리마세.
1: 하고케.
0: 자, 저 연락 안 올까?
2: 사키가노 덴보. 유쇼토노 군주무수오 키니스루노데, 모 조엔무대오 추스키키시마시다.
0: 바카. 관조의야스다. 이마노 조식이가나 아키라가니 미에루데스. 거린가 조엔무대오 내야테이루. 목적과 샤마준. 이시도 샤마준을 도루도. 유쇼토와 독립나자.
2: 카카노 요토리스.
0: 뇌리오다세. 샤마준이 조엔오다세. 하이, 하이.

0: 카드 메일에 내부 소금 마무리 다들 혹시 가수구나 제인 상카이 속속은 퇴미시로 다들 뭐 할 때 있겠나 이데스
1: 카가 이가이니 시다가 와나이 카드 메일 기모하는 모두 고르시대이 상카이 속속은 스미오 마무리 다들 뭐 거군이 이랬었습니다
2: 배령